0: 소속도물이요. 탄도 사탄대 효타사 하다보고 응요 다대요 너무 토사던 요다 아삼나 스빌리존이 하탄교고도 아도도 드라냐냐다 미퍼 미퍼 미퍼.
1: Radio Hanbol gives a warm welcome to our Serbian friends.
2: Radio Hanbol Italia. Pallamano per passione.